0: 고개제대 간고 고 칼토아 고개 키피 말이가라 대가서 고개 축강해서 고개 건강당 당하게 대파 말이 미다디 대가 농민 와스토라 우음 장롱이 가게 우단적인 가박가이 땅 한적이 대가게 망가 이 어떤 암맹 망가게 음투나 당하게 가게 헤프 가게 우아 음갈라 대가게 제가 아야 칸데가 거기 참해 예자 안게 흥 단게 흥자 양게 흥자 때문에 게 하리에티 까야 그 쿵 몰라 말이 땅을 와간 드리가 가게 와사 담비 강게 원하상 하게 까 다가서게 인투나 아야 꼭한 메티 우당 하가시 고천 사게 꽝크 땅 하게 민공 땅 하게 태안중이 다가상 깨상이 가시 고 사카가 공해 사카게 내 머리 갈아타세게 데리야 쿠야 다 머리 갈아타게 띵 알아 몰아 사게 콩상이 다상이 유라 갈아간 카게 무디야 머리 땅가라 땅가가 카게 띵 알아 다 사카게 이따바 땅가바 헤프 알아 사게 칭 한베 깔아온 중은 할게 대추 다가 하루 살 냥은 내 하루 흥 안 하루 온 중은 개개 다 머리 갈아 갈아 갈아 오게 베니아가 다시 거시세게 깔아 아지지강 할인 강 오구야과 되게 아꽝 와 아꽝 말이 다가해 아치레라 말이 아우아 올라고 다 말이 와 부피 아지네 드리라 위세세게 코투나 다꾸라 오게 베냐 말이 응모신다 케케 쪽에 요예라 응 주가해 안다바 칼루 아왕군저오 Anjo kalaka angu kaka kari kalaka angan ta uata ama ta nga ta uangkung ari tiraya ta kanu angu changaya ta kalaka anda ba ayuya ta kanu wa isole kari duri kari ka achu angangu kanduri kari ta chinga ching ta ka achinga ka stopa kuchu
1: Tak ada sih, kalau kamu kagiam gama kan tua, penggak kongui sepanggul kaga. Di kacau sih mana kagai mende.
0: Kacau sih kau kawakan mende. Kau ni kau ati bangga, ongga kamu ni kau kaherupu atau kau tua was panggil.
1: Angga kamu gue dia kau ni, kau ke sini terlepas ni gue kula. Ma kakha kaya kang yasin kama kakha kama katia kwa kang ngege ko ngwe kang tadi ka tsuse mo den hwa ni
0: ka tsuse tswa khwang khwe ka tsuse tswa khwang khwe mola onga ti khai wa ka kein ge hin thota kha a ka o gong ka wang onga ka thota ka kha ka chin ka ka wa tho ka mo yo yesa ya ta e nga ka ka kan nai ka wa
1: ka ju
0: This is the same thing. 되게 안 하자 안 가와 진지 자초 누구에게 와봐라 내가 우 우게 자 강아 갖고 그만 안 봐흥 게 코 안 민가봐 강 내가 아까 거기 시초라 아케 오케 내가 해 야 거기 시초라 다시 구하다 왜 콩 안 누구 양캐 응코 게 와봐라 다가 우게 차 몰라야 그 가오치 관매매 가오치 관가 다 콜라 콩이 또 콩